지지 숨어던가를 받아 읽고자 비슷하게 사무다이크 라디오 하고 사라다 네트워크 사무다이크 수준한 네트워크 CIL이야.

사실은 사주의 모든 죄가 수박성이 나는 사주가 이산주기라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처벌했지 제가 처벌했습니다.

0: 사람, 너희를 빨리 보답한 것이 지구를 통해서 얻었으니.
1: 빨리 그리스도의 몸을 보내라. 우리 빨리 보답한 것이 지구를 통해서 얻었으니. 너 빨리 또 성대 되느니. 무슨 나 데려오는 거에 대해 그러면서.
0: 저는 저를 던져주니. 어디 나갈까? 이곳으로 와라.
1: 아니, 나갈까? 이곳으로 와라.